마징 당마이 말한 바 살인 땅금이하듯이 랑구이 마 구디에 레이베 사과라 타과옥담바 행한 바드에 석다바 눈부와랑 아뚜은바

0: 루터, 너는 군자 마음 꼬부기 말은 거리노.
1: 아이코이 군대 이싱 방드나 군자 싱 원의 하이바 캉러버나트라. 우멍다 사 우시엣 레럭트레. 미야마는 놈이 쪽나 사탄보다 가요이 아마 파워 팡드레. 아이코이 시바다레. 가다이드노 쿨홍라세 쿨푸나 신비오.
0: 루터, 마두 외비야로이. 안악보다 이싱 마랑 가이넬레이바 마품 티그니. 미기 람다 정우버실 상하니모이. 카나가니. 낭 쿨 다독게 할 수 가이디. 거이디 홍오.
1: 아두디 낭 미함네 이싱 탁바 팡드나 시바 옹게라.
2: 루터, 낭 하이디도 쿤푸니 하이바 캉나 왕아.
0: 루터, 이빠 이부 학득득이. 아이코이 사이타비 군달레레이. 시디 파워부스 레이니. 아이네 쿨푸 오이네 낭원도 와한게. 응아시 아이코이 이싱게 아와바 마욕 나리버기 마람 가리기노. 아, 마람도 캉가가 아이코이 이싱게 아와바 꼭나 보호네세.
1: 모두디 마사야우드바 누파나 쿨푸 오이람마나. 아이코이 이싱 펑드버기 와버니.
0: 아이기 야마는 쿨푸 오링에다 군자싱이 까리 마는 따로미. 하,
1: 쿨푸 오이라가 나야암버기 미성 쩡그노.
0: 에,
1: 마학디 마사라이타버니나 미기 오와버 우데. 아이코이나 사탄바 우각바 마네 야데.
0: 마나 사탄바 야람더디 사이타비 우멍드나트로. 하, 아따이 마펌다 사탄바도 마나 팅음로.
1: 아두 오이라쇼. 아이코이나 와나 타나락바 사우색싱 사이타비 우멍다 쩐신두나 로드키.
0: 사우직슈 타와이 반바니 마사기 타와이 힝네보 호나바다 능는 나쁘나리 버거리기나
1: 사수 얼로이라가시 우수깡이 하이바 마캉데 싱들레이바이 코이나 우멍데기 사탄르바디 거리사가니 마하 군자싱이 마욕도 타벅도위 마학 팟드바 미니
2: 아이 누피오이라바수 루터기 와세 아쭝마니 칼리 마망다 쿨푸 오이라마도 얌나 팟데 마하우나 쿨푸 오이람드라바디 아이코이 나시세 이싱 팡다바기 우멍다 사우색 레이터바기 아와바세 레람로
1: 레람시
2: 카이노 카이노 낭나 하이리도 라이오이 크라바 아이기 누파 쿨푸다 낭나 카리기 아둑 샤오이바 마학디 쿤기 미암 누가이나 바칼람바니 마학 레인게다 이싱게 아와바 레람라 쿨기 미야마타 아토파 마팜다 쿨란 키디 나시디 사이터비 군 타도키바 미카야야메
3: Thakna bai sing saanaba saalai trabadi araiba mapham da chatpata bane.
2: Saithabi loki umang kukshilapagi maram karino. Mapham sigi sandang, sawom, lamo, huithau, yung na singba marang kairamba saasing kadai da maangkare. Nang khangbra.
3: Makhoi loi namak nangi nupana kulpu oibadagi maangki bane. Ngasi ay khoi na ising phangdabagi awawa mayok na ribasisu. Na khoi ani na kulgi mapi mapa oibadagi
0: nang. Wangchi! Nang na harit kaino. Kanadro! Mahakse khulsi ki khulakpi oiramani nung kaurabra
3: kaau de masak khangna haibani
2: adudi karigi
3: khulakpi khangna khangna khangsin na daba tawgano aduk ahal oiraga khulgi lusingbi oiraga naha karigi na sin thiribano
0: thigano
2: aina sin thibagi maram hayo maram chumdrabadi nang nang khunsi dagi tantho
3: is khundagi tantho kadabadi aina tie nang ni nang
0: wangsi khulgi wari khangda banoina khulgi apapata pangai haiba yabra ha haibi geta Saitabi iputti samairang kauba lai pakhang amagi iru jabamne aduna mapamsi samairang iputsu hainaba noi kari gi khangde samairang na makuk taret panba lairel amabu mapamse sangan bani khungile shamagi mangda samairang na haramani
3: go kari haiba
0: thabal phaba ahingda saitabi iputtang airamge ising saibi shanasi sini adubo leisha aduna asa athak samda nambo naraga hobe hobe selakpada Nongalam dai oirak tu na samai rang do chora rel gi lambi da mairi gum da irang lang na ka gi ra ning ba kai re bi le sha du na tharo tharo o la ga kap da gi lai rel on ki samai rang na lai rel dum ma kok tare mamai tare pal handu na lai nung da gi ising sing khat pung am han ki lai re pa ki samai rang su ching nung gi samai rang u se koi no sai on du na

0: 있으면 같이 가면 더 위에 가시지. 가 가이제 또 이놈 강대 메이보 진지 오이나 실 해마 보람 줄라. 할로.
1: 할로.
0: 할로.
1: 자누어. 로션 말로 해드리 보는 거.
0: 나 사인을 로해다.
1: 가이 누아시보.
0: 아이디 가시지. 달래신 보 오늘은 이 칸보다 작은 사펑 강들 보니다. 로션 말로 해드리 보는 거.
1: 뭔 만들어? 이 싹독부터 숭아이리.
0: 가이드 자나리 기능기 와도 봐.
1: 자나들 보아야지.
0: 자나디 자나디 사티나 자나디. 소야암살레. 낭네 팅구기 공 탕탕도는 레이라베디. 인터넷에기 해내양 뭐 뽕닝 필요없어. 공제키니.
1: 헨맨드로.
0: 아이디 뽕닝들 레이버 와도. 동동. 북도 와 탐바이디에나. 낭건다 하나 강은 그래도니.
1: 야암나 양말레수 구동티글리 하이나바 마디 레이버니고.
0: 너희 거리로 올라오버기 형나비. 택노두나 사티카야 심나보 호나리가이다 마타 망한바다 아이디다 나오제바 잉온더디 예몽네 하우지 파워 락지바 바낭시 사살라 오팅 하이브니 낭보 롱랩 낭어로 하이바 낭보
1: 아스 낭지디 핵도 빠이락 야브라바
0: 낭시디바 얌빡디 황기타 옹시 아이부가야 톡사하다바 말해
1: 까마이나
0: 다시 잉나 이바니 레이네리바 농시나베기 마리시다 낭 나이기다면 칸비 보이라바디 이반이기 디엣쳤바도 나항 나이부가이두나 레이팜 톡드라 아이디 나하카 프로그램사 뚜이니 칸바다 마랑다기 에잉가 툼바야락드라바네 헥농안바가수 타바까마 타타펑강드리바네바 아두가 낭은 로이션디가이나
1: 아이디 나랑데이 낭가 꼬이비선 미나바 팡라니나 칸바다

0: 너희 동갈매 아기 하이노무 공시다 에잉래.
1: 가림나라 까누고 독사로 왜?
0: 타저다 동학도 항도 이행오네.
1: 아 생배로.
0: 아 이행 없이 너희 돌아 안마 탁도 돼 있네.
1: 아
0: 두두두두두
1: 손다. 가도움대노.
0: 손다.
1: 가도움대노 봐.
0: 울어봐.
1: 해마 나살라 이러게 하더라. 내가 뭐 봐. 아이 돌아게 아탐에 스키버가 맞다 난가 우드해봐.
2: 하이.
1: 나이
2: 나론도 좀 나론도 좀 노파도 보 낭나 코이나 시에드나 호루리 브라 나트가 마나 호락 브라 오이로이 다바다네 아리마다 마다 망한 바디 이마디 팜디고
1: 이마 낭네 낭낭낭낭 이마 낭
2: 마시디 이마
1: 미운가지 걱정 종아 가시다 봐
2: 하이마 떠우리 시행운에 마세 하이 까이노 까리노 만낭나 세토리 바 비존도 보
1: 까이다 오르기야
2: 암타 홍도 예 아무도 홍도 오바 손은 홍도 세세세세
1: 가이도 오르게 미만한 거
2: 하이 나 시세 세지부세라 오바 눈미
1: 아도 가이도 오르게
2: 하이 싱가두는 라이 구름가도 우리 번 눈미 시대네 낭나 셀리버진 콩라오 나삐도 두놈도 홍도 두놈 홍도 오이미는 거
1: 시내 코인도 오가지 랑칼라가니 거 마땀지가 사나다 봐 아우데데 오이바 구이바 잿바부 콩라오 셋바야디나 까나나 하이게 이리가 텟부라 봐
2: 예마 세 이사디네 마람모피 예모 나시 하이번 미시데네 이사나 살루가 도리베 마팜도 요보다 딜람리베 미암도네 야나 타요나나 우라니 세세세세 세리 하이 세 세세세 이마나 비리베 파네 피론가 세 시사다나 끼나 몽르 사카덤 니캉에드나
1: 시루네
2: 산지부 세라우 번미타 사푹 탄나사르가 방간 장기네 나바 세라우 싱카바도 이마 코이수 야우레 에 너미시다네 솔파드라바 라이기 토럼 까야 아무수 떠우리시디 비마
1: 이마 뜻뜻시엘 야라바샤
2: 하드니다나 이사시디 까야다 퍼자라바
1: 이시세마
2: 아이 이사시구나 한가이 쇼겸 퍼자브라니 하이 하이 와하게 타고 마담자나 고이루라바수 마담자나 할라우고 나기 비마 마나 먹보니 하이 나봉나 사이니고 나봉나 사이니간나 할라우고
1: 강대 아이네 나시 지엔키 브라수 칸데 이마 아이 토에 고이마 아이 살레
2: 티다 앙아우 비시디 까야다 망아우 티리 노네세 마빠나 비사 에픽링 에데기 아 미람다 마이다 말리바니도 하이다나 탐루바데기 람담지기 사나비가세 카리마타 캉드라바네 바타우리세 마시보이 부카람다 우도이노네 타우리시보

0: 다 시장 학당 밤새지. 그래도 우리다 두민이래야디 와르보.
1: 응? 와디.
0: 아스 아이디고 강아봐. 판덱스 빵나 세티 비엔군바시나 아야한 번만 유스토이. 가시지야 이만의 라이기 누미니 판덱스 헤드코나 세트바시다. 깜하이나디야. 스토 체나바드냐 와카르 자닝오.
1: 낭디 아따이 비주얼 세트바데이디 판덱스 헤드바시나부 헤나 박자이다.
0: 이씨
1: 양림 룸룸 넘게 파지
0: 하이센의 룸다 낭수
1: 하이센의 분야디
0: 아스스 작라 먹도록 아이디 라밍오 징가루 베라 강디 북세 코옹이 이신야 기대냐 기타 탁기
1: 야오 세 시들레리터
0: 나 낭세야 나보기 안파이 미기 어와봐주 강비 시대기디 아토파 누피가 꼬이로라노 아잉온다 둥 꼬이로 이바니 통나라 세바고

0: 岁孩子个。
1: 妈咪的休息能多些，我那么些。哎，那么一帮头，那么一帮头。
0: 他来，他来给这。
1: 咪呢，那么一帮头，孩子的，能看他来个能。帮头不是。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哈哈哈哈哈哈哈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아이나파나와나타박짤루라가할락라수낭나수마이나가기에먹드나파짤라가레람바시우우드네아이기아와부분바세로이나가오그래
0: 아생바기로
1: 아생바전우혹직아이나우리바낭기삭담바시나망랄하이바두오이람드나아이기뿐시다타이원나바도갈라바아이디아이기라이바부셈비리바타이방마부마학부하이니가이리타나와로우타방금
0: 다가리금바다나학나아마디아이나이바니기타자나바망나락두나돌반왕마왕마기뿐치오이락라바디다나학가리칸니
1: 헤이가리게도마이하이노뿡닝아마디와칼나하나칸도크라가짐발드기아두금보와하이아마하이도키바하이바세둥달라까다바뿐시기토독칭다아마오이글리하이나리바니양와야리바마카이아파바와칼타마칸가다바니하이나아이디나원다하나하이크레나아이시부낭기나망다녹드나탈레헨닝드롱
0: 라이언닝이라이언닝이아두나붕어사이나에디나밑나마이도죽을까노나하이크레나자시엠라가탐라바니자히라키다와람라니
1: 탁시탁시나사이윰시다기핵토키바다기가리임뜻자탁드리바니
0: 아야
1: 윰여러가난가뿐나자민탐이나게
0: 다시디아두마이나타우노나사소가니하이라가핵들렘하니세다오다보학상파바나란니하이바두까우비라보
1: 까우디까우디아이숨까우까우디거
0: 다
1: 아오그래난기사시디
0: 아도다아이크이다모나자코바빠하이바라아미아이나자코바기쿠돌도이바니기마텍마야사촉자신도바다능아이디에나두위라라모이나피오하이크레다모나수호이이마가따나라키기에나하이라밍어
1: 그도부이하이루리바낭디
0: 하이바야이나하이리니가이노
1: 아스낭시디에바와기와한독세까리대강다부니
0: 호이몽두다네닝올세이똥타네이똥타미동나마야미야마디나떼다나아이코이따모디냐하이바하이맨드라바니아이기다먹다디마디야암나떠오보게하이마아이마기폰이니할로이마
2: 비마
0: 이마
2: 레셈바부할라보
0: 할래할래아여러분하고이래아도이마다모나사카우보하이블라아미아도다이나사카니판비에양비마타우비오나하이크라바니다모나수이산기부피니하이라메아도이마이마나수크라이비우고
2: 호이호이아도노이부사이싱가사라브로
0: 통드리다이마
2: 하이마나는가사이나레심바할렉트링에데통도라가탐비바디야드로
0: 아눙티기팅나팅나사바아도나니간다통도고탐바도인가가자바하옥디다
2: 호이호이아도기부오이라디까이디다하이와하게마레이뚜레이똥로다나카나사이나바똥누고닝티닝티나레이미노나코야니카타니마팜두다레이디도카나라가네감독비나나바또빠미레이테고이마타메이마타메
0: 호이마
1: 탕크러버
0: 탕크리
1: 눈시드라이마세아이코이부가다이데까리데소이키가다기에나포원도웨르수도비락다나잉

0: 사망보다 내 나붕도 수시에 나래네. 아, 폴리스 스테산도 다 내라 오하이라미 나기베마
1: 이마
0: 나붕도 나네 뭐이게 가리도 까칼람다이다. 이 말의 예감은 미행도 이 막이 미치는 예감된 해나봉도
1: 이마 세 가코노세 이마
0: 가코노래 가이 미야마 망두다 말의 가이 농치야 나름 가다보도 있잖아.
1: 아도 오바세 이마
0: 하이 노염도 살로세 하이미 이 마실래 범강드레미 타오르체 노이 범강살루스
2: 마 암터 탑터 비우세 암터 탑터 비우세 아이 레이디시디 토이는 사 티룬 아이 울리스테슨드 살라가 가리 마람기 노 하이바도 마타나 암터 강고우키 윰치다 노아이나 포타비로 무이마
1: 나 톰다 살파도 농아이게드로 아이슬라키
0: 호잉헤 나 톰다 살파도 농아이도 마한디에이붕어 마탐나가 마탐파타바네 이마이 사슬라키다
2: 야니 아이야둠 잘루키게 자누어 영어 이마세 파자나 포타하루고 닝티나 헬루 이마 아이야묵 잘루키게
0: 호이 아이붕어 나마이 박세라 우꼬 야라디 나시에 힝린다 비다마 코이블로우 톡비라 우꼬 이만해 이만한 할락들이 파워볼래 밤캉 오이고
2: 이바이 이바이기 디자누세 이기너림 강리 하이엥 이만을 레이키드라바 마뚱다 마기 하이바다 이바이 이제나타나 까나술레라 꼬이돌 이바이기 쇼도망아이 아두네 이바이 이봐야 아무디 이시에나 마부 가랑악비
3: 담호 나찰 나뻥비 와칸 텐비 와이로바다 이남 먹어 따먹어다 하이로이도 먹어야 하이크 낭크 나찰 먹악비 와담호 이남아 나찰 나 구름자리
2: 이봐이 이제 나 시에나 수쿠룸 자리
4: 야리 호글룰레 시엠바 샤누 능쇼 호글룰
3: 이남마게 샤누 라오 이남마게 낙다 이남마 꾼게 라오
1: 이남마
3: nama aise apang binine apang bi aina haiki pasing do inamma bo wa kan ten bini kanduna koi kaleng ka thaganu ko inamma nangonde yam naran re
4: lechemba
2: ibai
4: Nabai silai hairab sulai sukhang dab mirik tin dab hai bado oiru re yum padune sha charuk lab aina karam na yum inkhon nga khendu na khuling ga de khang lu dre re
2: iba
4: nang nabai bu khoi khalin kha tha ganu ko
2: iba
4: enga sidi nahak namang de yam ikai ima ye se namang de uttu na lep pangam de ne nang na ai awaba tarba matam sida thona leina chongthok piratuna imung sigida mak lipi ba si ubada ai kari haina haige da bado khangdar nangi to bimal che ai gi mapuk sinadi singam laroi da balaman uina le hurani
2: na tena dei ba adumai na haina gumsi ai khoi mioi ba masin isie gi bai gana sexual hukda ba mikupta gi awaba tarak labada Nasihat na angam bermateng keradang wira bersu pang bangam jari bese. Aikoi puna mampu sembiri ba. Sakuda bermampu ibu ngom haki tau zal tegi.
0: Sasa, ima wahai kita. Nama aise, ahal mata moisil laglen he.
3: Ima,
0: nama aine hing dana kayam koi ne hing kini.
3: Ima,
0: yengo, napu nabena, napa bungi damak ta thambiram balau inko. Na koyani bumi oine na basem sabada masir kai thoklure

아데기세 카야 항도 라마이 군터룩다 몰라 군터룩다 아 또 군터룩이 빨아심고 수 코슬로고 아 두마 세세 난기디에는 곧 비려근

0: 좀 봐. 회 비비기 굴리디 자리고. 아도 저 아이고데 도동네 양가 해나 도는데.
1: 마시디 just air specter
0: 만에 만에 도. 아 또퍼 레나티나 아무타 아이고지 봐. 마키오에네디 소네 산비드나 레제드리.
1: 염는 농아이저레 찔르바 마탐케 약카 톡비르가 아흘 오이르바 강좀 쪼보싱가 오늘도 노벌이 사브지 나한테 예쁘나 동도 허루리바 마히루이 싱보 아춤발람비다 딱비드나바 아두가 동안동안바 오자나 레리버 오가나이제이션 싱시서소 아쪼바카나바 비름키가니 본시상나 동고이나 농아이네 레비유 하이나 아카스바니 팔기 마케이다기 탐사게
0: 카가짜리

0: فاست گیتارم دبیره.
1: Hello, 건강.
2: 다 코딩 게로이 베 탕자 건강 기타람 데 탐자바 Hello, 건강 Live Phone In Program. 짜리버 July 타시기 탕 군망아 탕자 누미당이 풍따룩 미닛 니푸다 산독적이니.
1: 탐자리 베히람 폭난 어린이 땅각다 럭헛가다바 섹션 타우랑생.
2: Expert 오늘 랭신 비가다바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크리시 비겐 켄드라 토발.
1: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토르마시부 사룩 야비우. Hello, 건강.
0: 더럼 산독두는 다한 자리바시 아카스바니 임팔기 강라세넬레기니 하우직 산독제리 징론기 세이롤 세이롤기 한바다 타비라시 MS 발리안 아마디마키 강부나 삭바 지루 마타미세이

하하이붕어 농반 말아이 톡 룩테이 싸우부수 말아이 룩타리 하라가 뚜민뚜민 정전결에 펌펌랑다 아 사이는 농반길 레이디 갓 크러버니 꼬마범 마이비드 신나라가 이마 마이비 농반아이는 껄리블레이세 이부도 우머랑 탕징이 마쿠따 따생 따생의 신나비우 라우달락트바야로이 가리고마 라우드라가디 농발 아이는 랑 탕중 따르가 분진바라 나트르가나 빠야나 레이드 마쿠따 하바 분바라 짜타가 도리비니 헥 하이라마가 농반제 펌마가 레이름바다기 아 캄바토이비 락바리 영어버니다 마다기디 정실레 마리마리 마자이비에 마토이비 로이나 펌펌 랑다 펌크리 아이붕어 캄바나 레이컷 파상악바디 하자이 하이다 사죠

공간 캐터럼 잔 독셔버 로이저리 자타자리버 토럼버랭기 뽕타렛 겸미니 니포망아 다비게니 보아리기 젤락다 버링은 시다 작버 생마이 이비락바 마양람범 고르찬드라 콘젤다나 쾌락범 순다라마디 쾌락범 미낙시 데비 토럼부톡바 라이시럼 서머짓 뽕니팔 다비게니 라디오 릴라 노무라케 릴라시기 아로이바셰루 릴라 사나비게다바나 마니푸르 드라마틱 유니언기 릴라캉부 뽕마팔마카이 타바마탐다 다비게니 아사이바기 셰롤 파링아시다 와이콤 고젠 메이테이 타론난 토피게다바나 담파마니 루크람 타론부톡바 하이크루잠 데벤드라 자타자리바 강라 채널기 타오르마시다 누미당기 뿡따라 대기나 따라 마카이 파오보다 탐자리 아돔나 포 스카트기 쿠탕다 캄비키바 다비닝바 마니푸리 필미 세이싱 타오름 산독두나 타한자리바시 아카즈바니 임팔 대기니

0: 이게 마이옵니다. 마땀 크렐레이루기에예.
1: 하, 이모기입니다. 어느 때 내려봐. 하이 하이, 자이나 방아버까 한다. 마쿵아티디 할아까누까. 마마.
0: 모이 바보.
1: 신이더나. 이자누 바복 바하이더나. 자이 보쳐보도. 두칸기 포트 러버쳇 루니 하이더나. 아이나 웨팅 세트 포타링이다. 장학대나 쿠르마메.
0: 그리.
1: 가이동의 할아까대게 항보보. 마마이 마콕 삼나다 바빠쿤나. 농말아케 하이라메.
0: 모이 바보.
1: 마마, 나시디, 아이 뿡잉세, 이암 양해.
0: 모이 바보.
1: 아이 암 나징네. 신이더나, 이자누 바보 옥벽이 눈아이와 아이와다. 바보 마마 마친 마나우대기네. 마이 누티네 헤는 루라와.
0: 모이 바보. 모이 바보. 모이 바보.

뻥아 홍양이나 껍어도 따봐다 징어이 붕어머랑 탕진나 아양라이마 빤토이비 이행에 하려가 하이하이 아양라이마 빤토이 맞아 이붕어 농야이 캄버기 징에일레이 샤팜 떡조 셀루 하이드나 빤토이비나 홍루비 샤르가 락버도 하자이 하이다.

더비리 공존벌보다 모이랑템 사나돈 비디빈의 석바 모이랑강리 롤다 당진 하라오보기 마땅 아가즈바니 인팔 아우디로비라시 아세이바기 차이롤 바링아시다 와이콤고젠 메이테이 더럼란톡비리바탄 파마니 루크람 더럼부톡바나 해쿠르점 데벤드라

그들에게 훔쳐보다 너구자리바 필름 공포 몸무 수입보다 세색리비 수입만 다자노 세링부질랑은 바 세랑부나 아는 철라이 타불시나 의부가 팔레 구이다비바 미우싱디 히즘니마이 데라케텔 영콤레럭 농통범 토이비 타월바자르